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앞서 서명한 바 있는 전투 종결을 향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60일간 기한을 정해 협상한 뒤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비르겐스토크에서 21일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로 대면 협상이 처음 열렸습니다. 협상에서 먼저 벤스 부통령이 기자단에게 각 당사자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장에서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한번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자리에서 나간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미국과 협상이 시작될 때 미국 측과 중재국이 먼저 악수나 사진 촬영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란 측이 형식적인 연출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대표단 측근 관계자의 말로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이스라엘과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를 의식하며 이란은 이란에서 거액의 자금을 받아 레바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리 세력을 즉각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주처럼 이번에는 한층 더 격렬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견제하는 내용을 SNS에 적었습니다.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이란 대표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의 위협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했다면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첫 번째 항목에 따르면 그 어떠한 위협도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전투 종결을 향한 양해각서에서는 첫 항목에 무력적인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삼간다고 돼 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느 발언에 반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정보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으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생겼다고 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을 불허하는 정세입니다.
1: 7월 17일로 예정된 현 국회 회기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 유신 양당은 법안 성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황족수의 확보 등을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심의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연립 합의에 포함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 의원 정원수 감축안과 부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조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수도 구상에 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당 내에서 조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스즈키 간사장은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국회는 연장하지 않고 회기 내에 다양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여당의 사정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국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민주당의 신바 간사장은 황실 전범 문제는 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자민 유신 양당 협의는 연립정당 내부의 이야기이며 야당도 의원 입법을 제출한 만큼 이를 포함해 확실히 논의하기 바란다. 국회 말까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법안 심의와 관련해 여야 간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비디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서시베리아 투멘주에 있는 정유소를 신형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기업이 개발한 무인기는 3,000km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 공격에 대한 완전히 정당한 대응이라며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으로 대항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에도 SNS를 통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합병한 남부 크림반도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를 공격하는 등 석유 관련 시설에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향해 러시아의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20일에 걸쳐 러시아군 측 공격으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1: 벨기에를 공식 방문 중인 천황 부처가 체제 중인 시에르뇽 성에서 벨기에 국왕 부부와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이어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벨기에를 공식 방문 중인 천황 부처는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22일까지 필립 국왕 부부의 배려에 따라 왕실의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에르뇽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황 부처는 21일 오후 시에르뇽 성에서 국왕 부부와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엘리자베트 공주 등 4명의 자녀들과 함께 벗어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천황 부처와 필립 국왕 부부는 오랜 세월에 걸친 친밀한 교류가 있는데 황태자 부부였던 지난 1999년 필립 국왕 부부 결혼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그 후 2016년 국왕 부부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천황은 필립 국왕과 함께 당시 거주하던 아카사카 고요지 내에서 조깅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청에 따르면 천황 부처는 국왕 부부와 자녀들과 약 1시간 반 동안 시에르뇽 성의 정원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천황 부처는 22일 수도 브뤼셀로 이동해 다음 날 국빈으로 환영식과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회에 참석합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른바 특정 실종자로 사도시에서 실종됐던 오사와 타카시 씨가 21일 8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사와 타카시 씨는 현재 니이가타시 니시칸구 출신으로 27세였던 1974년 2월 니이가타현 직원으로 일하던 사도시에서 실종됐는데 경찰 등은 북조선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1일 타카시 씨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타카시 씨의 형인 쇼이치 씨가 이전에 가족이 함께 지냈던 자택 거실에서 NHK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쇼이치 씨는 이곳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방에서 놀았구나라며 생각할 것 같아 지금도 남겨두고 있다면서 동생이 80살이 됐는데 꼭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10살 위인 쇼이치 씨는 올해 90살이 됐는데 이달에도 니이가타 현 내에서 서명 활동을 하며 동생이 납치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과 피해자 모두가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세요.
0: 오늘은 제17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기 위해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목욕을 하는 온천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 부부와 알게 돼 함께 메밀국수 가게에 왔습니다.
0: 그럼 제1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3: はい.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일본인 관광객 부인이 3인분 메밀국수를 주문합니다.
2: 오소바 3つ お願いします.
0: 메밀국수 3 부탁합니다.
1: 메밀국수 가게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부인이 미아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へは観光ですか?
0: 일본에는 관광으로 왔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私は写真家で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0: 저는 사진작가인데 일본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3: それで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1: 관광객 남편이 말합니다.
4: それは素晴らしいね.
0: 그거 멋지네.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메밀국수가 나온 것 같네요. 점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3: お待たせしました.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행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0: 이번 과에서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을 배우면 대화가 더 잘 되겠죠.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일본을 여행하고 있어요.
3: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0: 이걸 배우면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日本은
0: 일본이고요.
5: 旅行しています는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旅行しています.
0: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동사의 태형에 います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하다.
5: 旅行する.
0: 의 태형은
5: 旅行して.
0: 여기에
5: います.
0: 를 붙이면
5: 旅行しています.
0: 가 되는 거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旅行しています. 日本を旅行しています.
1: 대화에서 미아가 일본에 대한 것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어요. 日本のことを海外に紹介しています.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표현이죠.
0: 네.
5: 紹介しています.
0: 소개하고 있어요는 소개하다.
5: 紹介する의
0: 태형.
5: 紹介して의
0: います.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旅行ですか? はい. あちこち旅行していま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旅行ですか?
1: 여행이에요?
5: 旅行.
0: 는 여행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